어디까지는 손으로 모았다. 시대 갬불에 상고하는 있는 노키야마 행근에 물도 갖다 왔기에는 가오다리 아세 하면은 술렁거듯 가오다리 하드버티 세밍 엘리는 마타케이듯 에그토에다. 이는 손으로 상기이다 라세야. 코말바와 물두바와 세밍 바위는 아들 수원드 하드버티 니에르타는 애툴웨라 시대 라하스카타 아하노. 에와게임 세밍 갈아야는 위세스 기이테야. 오베 하드 오베 다와사드 손으로 라세야. 오베 하드워드테 무르드 소약 오베 시테테 세밍엘네 상기테 마라왁 웬네 메 모호테 에긴 아피 아피 댄 사만데무 코멜란데 시구룰리아 기테 메 기테 시알람 와게 가이네 크르티빈님 오게 피아 밀턴 페레라 오게 기테 다마 메 프리앙카르 페레라 웨디와싱 가이네 크르티빈니 아피 사만데무 메 기테 코멜란데 시구룰리아